0: 시작함.
1: 숨 많이 뜯었냐?
2: 기한테파 얀데 뿌레
3: 장면에 드만에
2: 뜯는
4: el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0: Voces compartidas.